0: 이게 옥사에?
1: 이게 좀 복근이라고 했어.
0: 그때는 1 위도 3, 4 바나, 5 바나 보고 다이로 붙여도 오셔 놓고 바나 18개 치급 오고가에 가는 출간 마시다 바로 가르스 보관에 모셔 놓고
1: 이게 더 3 바나 소스.